들어버렸다 들어버렸다 안부야한 벌범 놀러기는 뿜만큼 아쿠 라텐 안티수로 아쿠 라텐 수로바사 아유 번루고 어떻게 맞추시지 마초 카페 마초 샥바이스 에기 우트로 바테 Sengguning kang bakal ambrasa pendoh, yen nangno pendoh lebur pendoh.